0: 빵짱 예민쇼.
1: 내도 슬가루 살인 서플라이즈 스쿨 슈플라이즈 빵가운 건강이 스마라이
0: 빵짱 예민쇼.
1: 무덤 훌륭한 임포트 로컬 끙방한 버거이 석컬러워커
0: 빵짱 예민쇼.
1: 바라서 빠른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서 왕국 바라서 베이비
0: 빵짱 예민쇼.
1: 마이 먹어 말라 클루나 프레스카 강일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
2: 초이 babakal man be spaceship, Choy?
3: Ano dahi? Anong mong spaceship man?
2: Irigalo ko sa bigo ko. Kaya hambalya gapon sa akon, gusto niya na kuno sang space.

0: 빵짱 예리촌.
1: 대도시를 가로 살인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건강및 수분아이
0: 빵짱 예리촌.
1: 무덤 필요한 임포르텐 료판 금방은 바다이 사칼로와카
0: 빵짱 예리촌.
1: 바라사 바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리촌.
1: 뭐 이번 거면 그런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.
2: Choy, iulit ko ni Nanay Choy ang inbakal ko nga kapal shirts mo, Choy.
3: Ay, toto. No return, no exchange na na.
2: Exchange? Mayo pang bayo. Hindi na pwede mabailuhan. Ang biga, kuya. Kadasig lang ko ibailo sa iban.

0: Charles. 빵짱 예비존.
1: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서플라이즈 스쿨 서플라이즈 빵가운데 가미츠 서플라이
0: 빵짱 예비존.
1: 무다무 필요한 임포트 로컬 끈방한 바다 이스칼로워커
0: 빵짱 예비존.
1: 바라사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
0: 빵짱 예비존.
1: 마이 망가 발라 클루나 프레스카 카길라바스 부카스 24 호라스
2: Choy! Mamahal ba ko Choy Electric Fan, Choy?
3: Ano klaseng electric fan?
2: Ay, Choy! Ang steady lang! Ang hindi na magtiyog-tiyog sa iba!
3: Teka lang!